어떻게서 뒤늦게 왜 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

테니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一个红红雾的社会，要怎样开花？少年家怎样落地？咱拢是为着爱情来浪流连。我已经决定，要做一个善良的歹囝，分莫搁食酒，袂搁打。

엄마한테 전화해 나 오늘 왜 밖에요 난 당당해 20살로서의 야망에 혼자서 뭐 할지 벌써부터 상상해 술도 살래 자연스럽게 머리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른 스타일로 연애도 해